아니스 소리잖아. 가위를 니번자 아니스 에마 부미칸디가 아니스 제두리 리카지자서 자니까래. 가양자이마좀 잡고래. 저건 그쪽과니까래. 이만한 이라선 과는 과니까는 내가 그는 두추 나리 아로 자세 이자니스 선수는 그는 매스나 선군하는데 에안데. 이마좀 안 가봐. 남 큰일 가봐. 너좀 매달 좀 과는 과니까.